사망했다는 말씀도 귀한데. 망해봐 사이아라. 신도의 아스마 페미엘 버전에 그다. 시아 고샬 키에네 그다. 이랑 다와스 앞이 에카하무. 하드. දැන් චුටි බ්‍රේක් එකක් ගන්නවා. මේ අන්තිම බ්‍රේක් එක හවස පහට ළඟයි. තව තියෙන විනාඩි 7යි.